지키려다가 결국 파도처럼 부서지고 말아. 밤은 갈수록 길어지고 꺼머져 때론 달과 달 해를 넘어서 답을 찾다 자꾸 돌아보게 돼 정답이 없어서.